토 니 냐가서 냐다나 도나시급이 고지 희자히 휴저이 니 냐와나 물라 치코이 나스타히케이 니 냐위 장에제 니미 로존다 샤비 뉴르지라 휴진야 테시 니 냐당 르본나 니 냐위 두서다 고요라 라레바 마제 다도 니로위 냐당 지라야 나와요레 대야 물라 카보도냐나 하장 디베 나와히 차르토 왜자 카보도냐디 강바다 류용 추주다 샤네 카시 니비 중고다 나소라 리뷰 지체자 당고 근구셔라 지네시바나 로윈징올라 네바다 니게 실리지라 휴진테바 마제 장고다 산니소라 느지체지여바다 나초 유니 시플 찬노라야 네반정시 카보도냐디 고 준버 요지도 코르이 데네 힝그 칸니 우고 무가비 체도이 원자 데터 듀르나 닝비 유저자 샤네 네니 미션즈위 닝카야 요레 데셔 카보도냐와네 키 치리다 문티비냐다 힝비 데터냐 주요 말이 야 무카히 긴자도냐위 고히 요레 Lu Zhangbor Sda, Kangla Jan Ninyana, Genbuj Nela Hungu Shetoba Da, Gecik Da Rubi Shinpe La Penba Da, Zogshiwa Gunde Shetoba Nyamjir. Yina Ya, Muluj Shane Chadang Da Na, Genjado Nyawa Da, Kabodo Nyawa Na Jigwai. Lu Yong Da, Gangbi Yushe Je Shane Ngari Yido, Nrumba Nindobi, Nye Hinsabi Ngasuhi Shemotob. Gade Genjado Nyadu, Lazon Zhankar Yabadang, Nyege Tukwi Nunshukzu Lowe Shili Jundedo Shemotodang. Shit Jundedo Shemotodang, Mula Mawada, Ngangdashi Sunjubadang, Yana Nguwa Timban Juwi, Mekashi Ginjato Nikuka, Todu Juwi Ujita, Demata, Huhruji Mudayan Jilabuyara. Deya, Zilusu Nyadu, Lubonu Dunshusu, Jung Gokzan Yola, Yilaga tsikpari lwela chung kundubi na dene chi libi nga su namba xinyi. Diishir ranja naraso yoda nyawa xie xie su yore. Dewi na zilu nyawi nyata na chi libi ni nyata zi namba xire. Lujung da yila yibu mato ngoge su zi nyanja hajan geche wanyi. Milu zi geche cha dendun buru yobi ngingo meba da ngingo ma cha na Geyi xiangzhen mulebi, ngowi chaza jini, ngamu yaa landu nguwa nawada mijin juzi. Hingu to zhana yaa, gejaja xiane da chaza nipardi, deya ni luji gizuk jabada nguyu kune leba bishibi chowa shaw. Derdi hinyuk shibada na, santuk limi jini gyunga baje hingu mbubushi chanshue yi. Genjado nyaka, Hingu Mubuji Tsegi Na Chaga Yime Da Yosu Nyadu Chaga Da Sheji Tukse Na Chi Chambayi. Ni Nyawi Nyata Zana, Ni Dewa Da, Ni Shibu Yungwe, Shinyeje Rukba Ji Sato Nruwa Da, Zhuwa An Sheto Juyo Bari.

0: 신공 된체 조동 라죠. 선디 제비 센치 자자 거체 인생 예비. 저 동자도 내 여자 소자 내가 뭐 지구지 예지 삼바리. 지난 쇼보 더총 희사 제네 도쇼 제도 도비 신공 총마 띵보이 와 제예. 종라 녀래야 뭐라 참바 돈도 생각하고 돈달아 자 몬초조 진동 대단로 개발이. 몬초 된럭지 대가 허바 저도 총마 제마리. 모조 농도라 전제 종보터데 초대코야 여덟 참비 모몬보 너라 용대 제전 너지 삼바리. 제가 진대 리스 참바돈 저제 모조 농론자 몬초 핀대전 태제예. 난데데 신선 녀제와데 고르차 자드 녀제자제 도메 농기 고르차 거치코니 나리지 뉴소 테네라 라예바동 돌로 너조 선데제란 챤연다가 몬초 저제레사 효레사 용마라 용보 고르차 자드 쩌라예바리 나리사크라 놀레도 자통제니 너조코와 긴카라와 니미 체링기 대창아조 못해 너조 크공라 더중 지교 체르동데 너조 산데제니 줄로 닌동 니거로라 더중가 또야 로아 총지 마소 동콩 센세 자차 자체 인선바제데 콘토 칼자 못해 더중 자제라 지제 자제 연시 선바리
1: 내가 레코니 배니 추로 희체 군이 진가로 라숑 주제 류전진 초 개주기 바다 머르지 소주 류전진 초 개주비 장전 진도로 응유소 고초이 바다 대단 뒤총 따저진 진도 난장 순 예제 종치라 야제 종도 뇨조이노 로기 튜무르 가기 난장 대이 안 담보 로유 바지 다템 장전 진도노 용요지 튜무르 가조기 엔제 요바 순소드 토괴 희유진 달미 초종당 로주의 미지의 초종니에라 예유바당 젠도 난장 강아유바지 젠도 희유도 젠요바추 닌도 태기당 젠도 제지수로카 님보송데 젠도로 초부희유바지 닌제종치라 퇴무적하기 장직 류제바 가장와미 다텐진 젠도노 양류인데바라 야보토니 젠도라 릭조 야보흉송 희희바지 닌제종치라 퇴무적하기 장제조카기 니치바 하이슌지 난춘 진도 지지에 효동 여부 희디 힌치 로직 타주 희바당 윤희 초러 니지 토바 해주 인희 희바지 마오니 순노 용용지 중체당 사고 카니 유비에 장직 류제바 추 교리 내로도 안념조 희디 난장 강아이노 진주 자자부 해주지 닌제 중체라 퇴무로 가기 장직 류제바 짜희 다지지 대리빈 진도로 초부 흉송 사토론 젠더시에게 양이지의 조기라 문진 사보 교진도 레친 용달의 야부시디에 준지르부시 퇴주로 준린 해주인이 시어바지 예양 예제종치라 자제종도 닌순제 따지진 젠도 난장 가순 젠족 저요바당 따진진 젠도 노 잠초라 젠조당 강을 조위에 탕조 까자 조위에 젠진 낭조지 난장 순 그제 시어바지 对于你算人真的了初步一把局老家中期推门着卡给大自己人都难长顺第一安堂不容易把日老家中期了推门着卡给大把定金落定期大厅局里真真从下个安堂不特别了还将个不行人都买一公该忙不接把出租所马清把了人女感觉对推就雄起一把日那个来过年你这别说了别叫人家就差突击高算比
0: Tienro xiodo tamen rindra jitsi jinyan jia gungmo, bie zhong lukara tsuba la zibadong, lasa tong, nincha, chando, loka, nasi jia sakla tong, zhongqia ngawa qili jitsa tsuba tamen rindra no xayabari. Nincha mre jitsa tsubi chocho ba ilangki, nga tsu chotian no, gala xiaomi nindao la dila long yabala, mawa baro kutsu nindu jinzin zaji yanxi zambari. Nasi chotian ba chetin da jiji, bie zhong rinne jitsa tuchin jia qili xiodo rindra no tin ni xabayan. Rindra no xibajie jitsaljie xidza mungbo xii zangxi sambari. Zangxio mungbo xiegi, tingro xiodro jitsalbe nambato ne beje tangji lingde, duro sabi beju mungbo xia nyangzo gongli ngimbra zebi zimo wa gasi qingbo toye bari. Jindye ba bima jianzu, dari jia xiodro rindra no chudian jibazo rongka zanu yezi, ngang song la chuzalbe yobo ndoji sambari. Zimo wa basun chudianji, Rindra no chudian bazu, ngima xigyar niya dung, tingre xigro sondan riba dune beje donji linsun vi, xingla qingpo te zangxi zambari. Zimo wa huajianji, dari jian rindra deji, beje rinya la dewe julian zang. Lan cikin jia becha wa xibi, xiodro de

0: yin yang jiawa gang xin yi rong guang ba zhe la gang ji zhe xi bi bie de ngang ju ren bu zhen ba qiu wo jun yin xiang ge ge ping la xie dan ge la zhe le mo na ni ren yin le kong gang di xie qia bi yuan ba dang xie qia xin ye jie jie ling ging kun yong do ding en la zhe le mo na ju ma xing ni da qi ke li jie xie qia xin ye jie le ging ging ku gui jie bi di che gang ge liang mo ni wa chen yong ye ba shi
1: 罗那原比基本垃圾，雷吉能端当，原控门在未忘记，随即你吃给罗不中当，啥不中人民隔壁，让全部的罗局都在讲，官部恰吉也不是。嗯，那你，他，这雷吉的那休息，你，俺俩的，让叔叔雷吉的那不打，罗汤部你接，你，隔离接不打，团队把独立也打，团队那打让公司去直接今年说是恰多吧，第一把独立也打。
2: 양跟你肯定跟你吹牛呀。嗯，唐多那个用就是那，俺俺做德勤学班那新密卷啊。嗯。六镇当就是那，俺那俺做六级没进班个呀，前边个呀，监控个级，六级没进班呀，怕了俺的呢，的那些个来呀，过了可里不给了吧？嗯。俺的呢，就六级没进子了，俺个呀，公司全员给今年学嘛，顶着级呀，六级公司。嗯。俺的六级在那体育讲个这个。 唐多给破产的钱，俺这是把他捏住捏住给上去。俺顶着是钱，罗尼，俺的公司他的米线别个足球公司那都是跌不赢。嗯嗯。俺那罗尼，亲自对着呢，俺朋友写个字呢，俺都是他当的，别家宿舍给的，起来三百几，跌不接下雨。嗯嗯。俺的俺你赚钱没几个公司对着呢，俺。
1: 工作当多少个字，工作起来的，俺可把这些都是嘛，就是几个字用个，就是对，俺那俺的当多是嘛，可能是说呢，俺的所属公司去，也过去三十几度，俺当大中间，俺那你都年收入低了，俺嘛是个是亲戚，他得给的卡是吧，起来三十几，俺那俺的都是年终七八千呗，嗯，嗯，顶多让的当多少个的，公司的高一点。
2: 당도로사디라세동진님무좀음님몰래음님모도발로가스데브레론니라스님몰론니라스데두디나만제송나라로브제기노마들디가레링네시제띡스장요디네락제토라마킬레난치제두스장지음단음디나다딩여라님무좀그다바공스진나라레가로니스체음엔티냠용다오츠다다니
1: 这个这个对吧？这个可以用的进来了呀，嗯，直接今年给那个手机，这个进不了吧？嗯嗯，对。嗯，之前呢，你，田园的，嗯，所属企业的，提醒的，田园的，你们做那个那个去吧？嗯。对，所属这个可以的，那主要的原因，这个也手机准备手机是吧？嗯嗯。对，前那的，第一个我们也的，所属我给的那个今年，春春节的节呢。
2: 刚来的土丹姆今年说是，那是要利用过了吧？嗯，嗯，这不如土丹姆来的，满着说是可多，那个干了。嗯，唐多我们那个基地在呢，之前呢，从嘛别的六寨个这个吧，嗯，俺谈到嘛，十个字人都是土地上，满就是土丹姆给他。嗯，第一就在呢，我们嘛给六寨闽南今年住土丹姆给闽南去了住地在呢，嗯，俺说说的可是。
1: 맞아소소님한테락제기디겐코디 아니 단다이나다 랑토담티야 월리암이 망보슈기리
2: 단다 미십줄학지
1: 제제제 근데 저때 밑에서 있나라다 제단이야 레리 담다 유지르바
2: 레리 딱 가서 왔지 저는만 제수 롭지는 맡 튀는 자죠 인디잖아
1: 롭지는 말아봐
2: 다소 디카마 공스나노 롭지는마 니슈제조이 근데 인디잖아 공스 롭전에 튀는디잖아 링네기 시제만도 티잠기 응조 킬레기 디 니트요나로로 엔치 챤은 정아 양조 롭존 게메스
1: 제제
0: 대양 키핑라지 리밍아 존세제 냠리 칸카 소참나라 北京所查党内局所接这月来在合计月比国土行为空了第一国的节归巴党军心电影开立党年龄刚格这月体见着有个空了年品年龄国节单据年末席送进度
1: 他能听明白这些所查国的乐在的说的其他的但中世纪吧，但但中巴，其实索尼克中巴那个马亲戚，老亚克生活，那这些肯定是穷的，等于那结果那别多啊。
2: 嗯，是。
1: 嗯。
2: 起来，你平时别读书呢？
1: 嗯。
2: 啊，像我如，你们两个决定自由。
1: 嗯。
2: 那决定的拿落了地卡的忙做，解决轻松自己。
1: 嗯。
2: 那定的自由是。
1: 嗯。
2: 哦，那第七段的结果呀，谈到今这个不是工作，谈到忙做，定做他们嘛的，所在七段的工作。ངའི སམ ལ ཉིང བ དེ དེ དེ ཕེ ཅ ལ བེ དེ ང རུ ཁ ལ བེ དེ དྲུ སུ དེ དེ དེ དེ ཆུ རིང དེ གི མར བ དེ ཆེ དེ དེ དེ དེ ང ཚུ དེ ཁོང ཚུ ལ ཆ དེ སུ ཚ གི ཅུང དེ དེ ན ང ཚུ བེ དེ ཁོང ཚུ ལ ནི རིང བ མ ནམ ཆེ ཁོང ཚུ ཡ ཡོང ང ཚུ སུ ཚ ཁང ན ལ ཅུང དེ ཆེ ང ང རུ ལ ག ཁ ཆེ གུ གེ ཉི མོ ལ ག ཁ ཆེ གུ གེ ང ཆ དེ ན ན ཁ ཚ ད གུ གེ ང དེ དེ ཅི ལ ང མ དུ དེ ཚ ན ཁོང ཚུ དེ ཁ རེ སུ སུ གི ང ཕེན དེ དེ དེ ནེ སུ ཚ གི དེ ལ ཚ ཐོ ཡེ ནེ བེ ཁང ཅི ཐ ལ ང དུ སུ ཡ ཡ རྒྱེ དུ དེ ཚ ན ང ང ཚུ ད ཁོང ཚུ ཉམ ལེ ཁང དེ དེ ཕེན ཚུ ཕ ཚུ ཚ བ ཅི དེ ཚ ན ང ཚུ ཡེ དབ དེ བུ དུ སུ ང དེ བེ ཅ ཁོང ཚུ གི སུ སུ གི ཚུང ད དེ ལ ཆ ཤ སུ ནེ དེ དེ ཅུམ ཅེ ཡ བུ ཅ དུ སུ
1: ta gila ra tanda sumba nang xin che ta tanda jikab ki gongsi ta tani nyamli ka ni ki jaywa zu na yang kandu ra chire
2: jik na xa xa sun piti daki ngay ngay na xueba nang xin nga ra lega di chiya zu di kama si su na pyo cha di song jub chiya chi
1: tuk yis
2: an dinda indi yu zana ngang zu ta nyamli ka pa ta jaywa kama si na nyamli ka tang to nyik kyon chi di an di kunzu ki cha di ki di suyan di ta ngang zu 표견에 차셨으나 체주스그래와 차디 춘춘딘
1: 소리
2: 딘소 간주기 탄대기 킬레나네 뉴뒤잖아 아니 간주기 제라 군주기 차디 소자 집에 봤다나 군주기 다 가서 그래 락제 있네리 아니 군주 차디 마 공아 땡뒤잖아 공아 좀 마투디디 간주 공아 야두야다 아니 대회장 가래 차디 뒤 로겐 바제 뒤야 치로 좀 그래와 간주 뒤 두스 마투기 두야기 딘데기 간주 편집이 좋아 된대지.
1: 네 편이 좋았었지.
2: 어,지.
1: 소사지야 내가 듣나다. 걔네랑 쉬게다. 어디 팀으로 와?
2: 어제
1: 내가 뒤한다. 걔네랑이 가진다. 매번 전부 여사기 이제 내가 지러 봐. 근데 괜찮다. 단대 봐도 다 걔네랑 내가 뒤 뒤나라 쉬게 아니. 딱 오늘 내가 내가 체제. 오늘 내가 심띵이 체스나 내가 내 제비인상에 근데 상도 용도 돼.
2: 용기라. 티칸스는 되게 쉬바는 신가 그만 롭진 바티디 삼로에 테라이라 대회장 단다에 테라이
1: 내가 들은 내 지린도 사야지 좋아 뭐지

0: 텐링자라 자디 중국 용서 공기 중국 주모 텐링자라 르네동 로자 지구 효과지 련자 징글 제야 밤에디 텔린자 자가 유크라제지 지중 타바니 중앙 롱친 인친 지적 레칸자 상계 발라 장자 동네 농고 중국나 텔린자 춘시 종보해예 텔린자 자는 사조 칸에 페페 유크라와동 라바라더 중국 유거와라 니니 해지라 통신 지지 예지상도 여린자코 인친 레칸자 지지 지년에서 배워야나 여린자 지도 자코 된자 알린지 전체 졸라가들지 가디아 아르 이른라 매베 자체라 니와 마동제 호모체 총가 머테 고자지예 가디아 아르 이른자 마빵라 매비 마디안 자체 옌란 뼈선 유지소자 차칭아 케린제 호모체 총가 라용 고체제 옌시제노 시드 네보 예모 년래라 매네 이탈리 초중미 스피인자 요거와라 매비 타정 효지라 하서제바 매디 시빈 스경기 이탈라 타정 주로킨 요거와라 휴시자제 초라제디 Jida jibe chi ji nyane, jida gebe chi dan nyanbara, nantong tong zhika je, ita la yuko wara tatsang hyoshir za jimbari. Chichi ge nyanja ngadu rongchung jongja luchan jinzu go yiba tong, mreja sojian luchan jinzu go zhubi, chanzin jindar ngusa ngu zaba tong. Tietong tuza, tatsala jian jindar nantong sa yiche chongchir ji, jatsi zongda njau zhubi nong, loka tumara kake nantong de ong tongbo long yabari. 别家家我们说朝鲜荣幸结果别家七定存在七定进动不离进的别家动机大陆拉萨高国聂拆的协抗电教动这位三年级七月上周年这东家工业巴黎提供给这农乐动大都该休息的地位节拉萨高国大陆签订天界高一家结果了休息这把动休息的级别都在那哪年个都参巴了家家年纪年纪特别巴黎接到级别这一年 别种科技年种把它看得能够给上自己人家这就老三年罗就叫新多三百点一电脑拉萨公克的能动个年种把它能够给上自己家的各级三年亚新人个某某某做做这些叫国国公家的别种农科技能把切学点一把的后边一直没到在我家家能动的就会多年别种门亲家天在家弄年
1: 新加坡总统卡姆扎，大大的北京农村人才来看，看贵农村节不就老多去就读书的，下面了不让叫叫妹子看，那不然个子嫌叫做装在那位不就老多了一种呢？不没得绿，那我只贵大皮的，咱个吃不就光我种多多就小的老少些了个呢？
2: 是是，端口味也太热也挺吧，就个吃的节，另外一个温州各地强，也是端正黑木下大气哇，菜端头人大个，我叫什么呢？人地乌托，吃得配，菜把切比刚，刚水温。 行动国马民，亚龙藏布苏写出几笔中国声，秋罗拉伊扎西巴当犹太拉地呢，西塞恩国给俺对这里来个咱们写规则看个，但等侬来了，等你写中国托人大个俺家什么呢？让你乌头做恁大别的主巴个乌通过出行个，等你打起来有信息了，恰到拍就进来了，查哇，七人着急到江水王家，对行动国马的伊那了人民民就到亚龙藏布苏写出几笔中国抄子看行个。
3: 啊，你呢？他出路了，一直做就到。啊，你有他了点呢？啊，谁谁眼光给他，他就得到。我都给他这里个地方去拿了，咱也不做个这子看个。他那次中啊，拿了有钱，我吃一年呢，你们干这钱都送，对不对？人的次中啊，那些的次就比什么本不到上，次就那钱我吃这一年，次就比钱我吃一年本，你们拿。次年上你就着急我吃这一年，也他们两个谁吃钱呗，吃羊肉，对不对？是吧？ Mon tuen ni chulo ngungo ta sesen kukui shatab lambi gu. Uitan so xing rao maang che wala, uangkori ya jay tuung du san, xa jay mung du lo. Puhu na gundro mimpi tuin ko chao. Nga gu san, senpo saan ni lor nye xe juo, loo zo ni do, ha chi xe du. Nubzan caam su tom minji, nukye caam dan rao la ne, ye lam no. Hulo tripi, ci nipi chi, la mi, jay la daan de na, jay sebra ci chuk jay ni nye xupar, xe de na. Dripto ma kar suwa tong xe, ya loo ngo kar tani jin, so zan lo nam ngu su ya. shawab yi samar towe top, zee taa tani ching kudawo.
1: Zee zee.
3: Tani taa pweda chukpa gitsipa chiyo nga nalwa yuji ngacha yi nima chiyamte kaatik chiyamna songo kidawo. Tani dabdaan jamsoa lo chiyamso na dabdaan jamri dawo. Pweda chukpa gitsipa chiyo nga ni pweda dhimpa gitsipa chiyo yi samar gipala bontao ti shoka na kida sina shangal kidawo. Tani tsi chubde chiyo ngacha chiyo ni tsi chubji chiyo ngacha nipala nina kidawo. Tani tsi nyesom nidi dhoji ngacha chiyo ni iya tami rangan sen, iya tama girangan ta sengo kidawo. Kab dee dee dee taa chapa chiyo mba jito chogo yonje jito giri zee dawo.
1: Zee zee. Shilan daan de, njungwa, mechu lung somche kanshi jiwi, yo shira nangko chi yang che junpa cinjin. Shira ci somni, mingmar jukar nami dingni bi, wishuk su toba li dangba mang. Ci jugini, basang jukar chui dingni rin, khalu judo se jolo da mang. Ci nyanyi ni, mingmar jukar go ding nyonru chi chui bi, wishuk su rangshung nui cer to. Ci nyadini, basang jia dun su ro bianba ni bi, dui der khalung to ser goba mang zi kuenka. Shila beda dukba da yin na la da, Mechu lungsong ka kanshi chi sali do, yo shili na da, nangko chi yang chachin batsin rin zon da, batsin gui ni xe yin batsin rin zari yo xin ga. Xeta ci son ni mima jukar nami ding ni bi, wishu su taba li tangba maang zi kuen ga, da wizang xiongda yin ha xin na la da, tabji do dangji xin na la, dangji mo re zin ga. Dani ci nian ni go li yin na la da, wishu su rangxiong nui ci la do zi kuen ga. Dani bada dukba ka xin batsin go li xiu yin na la, ci ba, jay, song, zhu, dun, ji, ju son, ju yi, ju nga, ju dun, ju ji, Nyeshni, Nyeshu, Nyeshdun, Nyeshge, Sanchi Chichikola Yinza Kunga, Da Gongli Nanga Nika Peda Chupa Ka Dahin Dodi Shusarko, Xiamla Tirinka Zaka Tsijokola Ngore Shina.
3: Tene, Ta Tirinki Zaka Tsibjo Shina, Tirinna Pu Metalu Dawa Chukpui Tsipa Nyeshdun, Jida Jepu Tsichu, Riza Dawa, Kama La, Jungchu Chuni, Chuchi Kunga, Jowa Kunjo, Pumtong Shanda Hachi Shatu, Tirinna Amgo Na Pahami Namgo Ri, Maru Chutu Go Tang, Shiru Chutu Yeba Nila Da Sutan San Kaal, Sangi Pus Nyeshi Ji Chipu Nyeshi Go, Zam Mumar, Jungchu Melao, Nangi Pueda Chuk Namga, Za Lakba, Jungchu Mech, Yeni Pueda Dumpi Tsichi, Za Pub, Jungchu Chula, Tengdi Pujo Loto Kyo Tsar.

Maji chao yin na rancho pyo me zhi di loka di kya zho dan dambi yi pang zhi mang zhi zung zhi d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hi yore. Ta di yin nang ni te sa kya zhi dung di man zhi do di zhong la ayu nang ki ta yu dang gong hai nang ki si di di le chi cha yore. Ti yin si kwe ya gyun zhe yang kar riya si su. Ta di ngana cha xia su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kya zhi dung di la zhong bi ling ki chung zhi nyang a ki kya bo si xie zhi di le chi cha yore. Te sa kya zh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i r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hong la te sa kya zhi dung pi wye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지어서는 진행이 요래. 대인지 중재년아 개부 인스 진행 지시요. 니네 그사 개부 중티네 나의 지조기 다 지금 지시지. 막든지 롬로회 변조기 지시지. 지신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아 신주 체계수네. 제시 전단대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그사 개부 중티 전단지 제자 근류지 전신스 지시지. 숨내 차샤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 풍성 처수 조야요 말이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 그 중디 도동의 풍성성 지조 지조서 두고 요래라 반단계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이 인디 디 다지 대사제 그 중디야 진단 친구 찍지

0: 메션은 전노당 최소라 뉘치 동기자 인수정비 경귀 유인
1: 메션은 것이 지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험으로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중도 팀이초라 사자강중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친나나바도 조부 촌촌서 다다치제 님시만나나 베총 롱칭 닝칭리콩 칸기 롱칭자 시빌라인 치빌렌 칭티시 아시 장전이 샬라몬팅 오게 렌칭니쇼
1: 시비 종이
2: 시비 종이
0: 罗中主播周末月的德仁格西北尊严短剧短村奴丁哈拉萨江苏龙城给罗马苏南于杰西之徒尼玛拉西北尊严的简短剧情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잖아 다 뻗던 거 이제 같이 버리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 그래.
0: 대죠 말이. 빠나 뇨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1: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데레고
2: China number down, Chubu Chunchong Yoda, Dasun Chi Jenin Shimadina, Bujon Lung Chin Chinikong, Kangi Lung Chin Chibilan Chibilan Chin Tishi, Maj

부 청정했다. 제게 당준농가 본노부 헌조 던자리 샹힌지단 딘토가 신종부마제 윤이시 주진치르스나 나조시바드나 슈윤지망구힌 저마이 마베비 린신세가 모코토가 두처제시 가시초가 본노부 헌조 던자리 오마가유 고인야 롱롱소소가 조보더냐벨라 통화 Chola, oma kayu shiki to si kambu kuunga junggui taipa ma yinpar, dili laba la tuk kao ka sin kanga o suju rintang zawa hi toba shi. Mujie ka dagui to kasi rungni rali baje ma shi. Yar sin to giwi sinju ji jang gar chimbu zangu shi. Diwi chigi rinja ya chimbu chawandu do shuzo kuyo ka bazo cho do rungga juni tenshi so jato ka senju zumbu ma da meli hilo ma shi go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뻬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친나나바도 조보촌촌서 다다치제닌시만나나 베촌 롱칭닌칭리콘 칸기 롱칭자 시빌라인치빌렌칭티시 마지장전이 샬라몬팅오기렌칭니쇼
1: 시비종이
2: 시비종이
0: 罗城主播周末月的德仁格西北综艺短剧对村农丁哈拉萨江苏龙城给罗马苏南于杰西之托尼玛拉西北综艺的简短剧情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에 답을 던 거 주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쇼 되는 거 저기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주대.
1: 오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 총쇼 시 봐.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이 아클리 폼기 로지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데리고
2: 지난 남바당 초보 천천여다 다손 체제님 심마디나 비조 롱팅닝 체니콘 강계 롱팅제 시비라인 시비렌 챔티시 나시 장전인 샬라몬 튜오기 렌챔니쇼
3: 시비 중담
4: 시비 중담
2: 로정정부정모여다 드랭가 시비 중담 휴지도 천노 베파 함미 단주 시버가 정통통제 휴지힌 친구마 친구마 친송제라 뇨 게르 마제여시 뇨데가 망라 노블론조 저혀시 친송다나 데도 타르모 마여사가 사차제라 데려시 데가 이연라 친송지메여다 히메시 보충 노블론조라 제로 히메여 히메시 본 노블론조 나이나 친가 고라노라 기만도안나 기차체제 히메시 난주 뇨데가 강원니 가윈존당 통 군부자모 인시 루보 샤깜포마 심부마 인시 본노블론조가 아마가 뇨 나이나 뇨와난도 주부 야모마 룬히멍가 지완나 데 나이나 닝공가 사마사차두 뇨데라 오마 까유 공도 바사제 카나이와나 지효시 부초 노블론조가 마가 사마 카세시나 더러 고효 와나 산도제 요히메시 니마제 아마가 오마도 바사다 데르노 쿠와나 힌도와라 야와나 아마포

0: 코사 마바나
1: 응
0: 니에 드리 니에 제 레가 마제 바 찝샤 제 되기
1: 제 자 찝샤 제 더다 내 자기 코사디 마
0: 아 코사 매바
1: 내 자기 나자디 마
0: 자에 왕자 매바
1: 내 자 레고니 마
0: 비에 왕자 매
1: 내라 아찌 다 레고 나라 미티도 제 곧 나셔리 사가니
0: 이제 시다 우지 티저서든 절 팡 알지 마 제비나 추 사장지 그리
1: 이제 저 미드도 레고 나라 잠지 쳐거다 양두저 강종은 멍종은 시에제 나 고사 파일에 껴지겠다 다
0: 예수로든 저 랭차죠 대주 수지의 준토 말이
1: 어쩌미 내 랑라 딱 봐 생무도 해
0: 어
1: 개갑가 라자디 레제 니마 강주에 제 마더스 나도 내가 지도 뿡배가라 긴지 여봐 쳐거래 최고의 박 강하시라 넘주인의 쌍패바다 최패바고 아래서 모두가
0: 에이체 다르게 시시해도 야 치초보시고 땅송아
1: 이거중 크싱아 우찌게 독수 땅바래 아니
0: 다치도 너니 잡어잡어 래도 아니
1: 잡어 흔들시래베
0: 어
1: 나 구찌래 랑 레시베 쥐마시르다
0: 랑 긴치메베 구찌래
1: 랑 얄게메베 레시베시래
0: 랑 코사고유 긴치 먹었으니 구찌래
1: 랑 라자고유 내가 먹었으니 레시베시래
0: 랑 체지 메네메스니 구찌래
1: 랑 코사 메네메스니 레시베시래
0: 우찌 랑 손대 나 먹어
1: 레지바 랑 손대 나 먹어
0: 먹었세 왕장 아니라 내봐
1: 나대 수고
0: 어
1: 아니 편지 트이즈체
0: 아니 참즈체
1: 랑게 나 제로 맞지
0: 랑게 나 시시 만담지
1: 랑게 나 뜨가 망즈다
0: 랑게 나 레가 뉴즈기
1: 랑게 나 뇌 뉴즈게
0: 랑게 나 참즈세
1: 오 두스 슈고 아니 수수 체크하고 마셔 봐 제제
0: 어
1: 기사 제 때도 하이 하이 하이 예
0: 예 두줄라
1: 두줄라 그래
0: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두리라
1: 오
0: 나 전 계란게 가면 장부 장샤송아 계란 우지 차베 용초디 칸테 레스토게
1: 그랬었다 나 우지 차바 말다
0: 전아
1: 공렌다 망조가 나 이제 나제 굽자디 갈라 샤브레
0: 오레레레레레레레
1: 나 굽자디 갈라 대베 니마 당고되네 제제 원에 삼르 나로라 긴지 첨부 세자 충라 따이나 시부지 시기 계란 쉬니 가요
0: 시야 갈나스메다
1: 다 대사 굳이 제무도 굳이 제
0: 어
1: 외주 매베 종고도 쇼베 니가 도치라
0: 아래 다치든 지난 소나 고사도 먹었은 거 알아봐.
1: 고사고.
0: 쟤나.
1: 네. 나 거의 고사디.
0: 어.
1: 고사 열라 내가 매봐. 고사 열라 강에 매봐. 고사 열라 냥가 매봐. 고사 열라 깻지 매봐.
0: 고사 열라 중재 매봐.
1: 중재. 다 잡어래.
0: 하 고사 텐데 서기 슈만 계제 제네래니 어 말해.
1: 허지. 고사 둔솔라 대샤베 합도르다야.
0: 오 제베. 둘이라.
1: 어. 下俺就雷公呀，满片南站跟我忙过学不起来算啊！要得要得要得！
0: 我提个看这是不就那年吧？
1: 不是，当我读作你忙做了片多钱，跟南站跟我了吧？
0: 不是嘛？
1: 现在我提个的俺忙做个钱都六十些过了，可把别处都留个人。
0: 呀，可是哪样送给他？
1: 他读作我买的。
0: 嗯，
1: 把这了，
0: 把这了。
1: 哦，你说别处吃过钱送啊？你们这笨是把这吃过俺过了跑送了？啊你，啊你们是就应的不是呢？
0: 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 ras mebe sochi.
1: Kazi, tarai nga pele sorde xe mogo.
0: Lese.
1: Ngare ngara kati ime hakugi ita. De, uti nge soro. Cheche choge la ngarse meba, nizu lae la xe denye dizo, tse lembe kuti mare.
0: Bawa re re la di, tas lanje, nima kanju che denge ki lechim nye soro dinte, tse shi lembe lechim che mare.
1: Ngone se na, kubja di gala teje, cheche ju shango samgi. Ta yunele mi kashege.
0: 天下切切忙个啥呢？弄这忙个修个切账，俺普通伢子叫的马乱下呗。唐国切呗呢？忽的别打切我上去，他一年来个七天，一年来马钱也一年来，到我几个拉的几把几将来啊？有的年三八里啊，来个马钱皮呢？切不上切都上去。
1: 我切呗，他天下古地的来这边错了，根据来东当团结了，他们这切了，让我能不提着绝对账吧？ 我你母退休读书，跟着明白的，你们抗拒这点呢？我那娘家谁不读啊？喂，
0: 他个啷哩？
1: 哦，
0: 他去呢？ 你们。

다리 이페만 저 푸숑레 기다노랴 쫄로도 타노 줄그다리 코파티 듀니케 와사르송다리야 나푸기달라 송바원나 다 탐영증요 줄라다미야

시기 담나 잡고 라만가라 잡이나 라모파 먹고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키시 마다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마 마 동조사 마 추소데 콜라 시간데 미지 하디 사르리 무고 포기 초버리 트테르 나나 고비 우기 라키 키비게 툴라 두샤나 추트 갈보 서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타기 잔데 큐라 고비

다시라 그 제발 소소 해 봤대라. 아니 진주 쩌셔 봐. 아니 냉주 나 해 봐다. 아니 문주 봐 얘기 녀셔 봐. 오야 다 됐어. 선보대 에너지래긴도 너 마히지 돼. 다 대고 놀아 담보 쳐잖아. 다 진주 쳇대 해겨. 다 진주 쳇대 고들은 도대 가서라 진주 쳇으니까 장가 쳇다 마도로 레레긴은 가서 니조야 말아. 다 니시라 그 야, 되니 제발 소소 해비 가서라. 다 진주 쳇보대 다 레레긴도 다 니주 니주 쳇지. 다 자와 그놈을 간에서 요래 있어요. 당보 선바 예바요. 미니 주비 선바다. 덤발라는 샤마도 진주 얘기 찌른데스. 되니 칭도 쥐용비 가서라. 당보 선바 예바요. 미니 맞다. 미니 세야데 당보 선바 예바요 세야데 야제기 바. 되니 주비 선바다. 오야. 주비 선바 좀 그 찌지. 되니 덤발라는 샤마도 저 데코런 찌지. 되네 대소대 처리진다 진주 얘기 처리돼 봐 인세야 단디고 놀랑 가서 당보 선바 예바 예세야 그 당보당 선바당 예바 더 강는 이중 그 바래세나 다 공도 시에 참아 답이 그 아니 아 베지 사지 이게 선주 보야나 깔리 이게 선주 보대 대바 마셔 비저 대바 딩다 셰가 셰여로 와 딩나 셰가 까데니 고지다 하데 말아 봐 대바 딩들었다 니고 놀아 당보 선바 예바 히비가 저 당보대 대바 당보는 거기 바래 Sambate deba sambal gogi bari. Yibate deba yibal gogi bari. Tambo dan, samba dan, yiba. De yus, mi ni se dil, mi mi se ate, menche. Ma mel, ol hibi der. Yi se dil ya, del, yenche. Mi se ate, ma mel, ol dil gogi. Mi ni se dil, deba rire non, yige yere yere yona, yige ngama teni to yi ni se. Mi ni se ate, yige shima teni hibi der. Dina ta, Deba tambo da samba da yiba te sosoji ani deba sosoji yige ani njuma tenyinde yishibitensh. Tenyidir ta deba tambo de kaderwa. Tenyidir kadeji yige kanrezana ka ka ka ngar. Ka ka ka ngaji yige mini yana yige oma nyi de kanrezana ani ka ngani de. Tambo ji mini de ka ngari. Tenyidir samba ji mini kanrezana deba samba de tadere derwa. Tadeji yige de ta ta ta nar. 다다 다나 그놈 미니데 가리잖아 다다 나니데 이게 지마

아니네는 그럼 메데바리 다땡 안소 페이지직 토니 히 야바이나 까니 아마르가 바틀라 아니 마 페이지직 토니 히 야바이나 진주 쪽은 너 담보데 진주 가르와 다 가다 벌은 생 바이나 네 사지 이게 생지 뭐 처마 그 짓은 주바 까까이 까 카까이 카 까까이 까 나까이 나 근데 자데 자까이 자 차까이 차 자까이 자 냐까이 냐 다데 따까이 따 타까이 타 다까이 따 나까이 나 바데 그 바까이 바 파까이 파 바까이 바 마까이 마 자데라 자까이 자 차까이 차 자까이 자 와까이 와 야데라 야까이 야 사까이 사 아까이 학 야까이 약 라데라 라까이 라 라까이 락 야까이 야 사까이 차 하데라 하까이 하 아까이 아 대응되서 사지 이게 미기도 코로 짱바이 비가서라 초만은 주바리 다 대소랑 안소 양예자르니 아 배상 가데레나 까기 기구야 바이나 까기 그거가 이기 협지자이나 까해 까협지 그거가 이국 늘부제나 까늘부 깨가지 끼 나로제나 까나로 꼬가지 꼬 디엔디스로 다 레레 견들어 아니 양이보 강야로 하잖아 다들아 이행한소 고진다 노진라서 봐 강잖아야 다 진주대서 처마대 아니 미기 이거 처마기 짓은 죽바 뭐 된대에 많이 자 대소라 다 진주자 와야다 드린 디세기 챔피 아 드니 아 지장 난데데 니겁드는 거로서 아니 참조 주인 대인들 다 드린 걸 혼든 데가 놓나 자위 찬이 가서 희지가 난데데 아니 가래에서 봐이나 아니 야자 얘기가 나야가 놓다 쳇버지 이야 된 바세야 디게 돌땡 그 용대다 아니 시라가다 고 쳇버 소소마 히바 히비가슬라 아니 예고 쳇땡 베거 아니 용 깔리시다 지제니 게기다 시와리 좀 대다 아니 나스이가다 진주 이게 쭈보대다 자가는 간레시니 아니 숨어 봐 다 대소 있고는 가서 노디지기 바래 대인들 다 드링크 제잔다단 전이 아니 간조라 다 산이샤기지지 산이샤기지도 강이 세바이나 지 돌땡가 나나 아 대라 진주 쯔인데 대링하는 년도 주 문주 받는 녀쇼 세야 되기노라 대라 세야 되다 대리 세야 되 대니 아 대소소 가는 주 바레스 대다 대니 소소 가는 주 바레스야 대체로 제대로 좋아 담보티지 좋아 담보티지 드니 좋아님바 좋아님바도 체리세는 깔로 시다 제대네 여기다도 샤와리 히비가 시당 제세야데 당 시당 제세야데 당 제

0: 워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트 고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때 뱅겐 비진 호노 중게세 마기코 히타노 하네 춘촌레 유유리 진하모고 용 뱅겐 비진 호노 츠고예스
1: 즈보데 다다가난게
0: 요보츠 깨차데 고마토 니 즈보데 종사고예 제데 즈보데 파 뱅겐 보자 노차스
1: 어 자히 제 사보냐 저비디 깨차 저동인난자 종동인난자 녀도 제메 동네 고동 갬비 저하 따숨지 타케 공예 쉐네 요보디 츠 카네 네츠 오고데 가시 니네 무체케 따나 예비 덴불레나 조방알 세사호
0: 아 끊어라 제지 사야되지 니한테 교지시 차 고절에 저보디지 마토 손에 튀고 재여
1: 네 돈보 마저 다다존아 숑 팀로데 타키시에네 메테츠카네 내츠미 보데 고타시기 나츠 덴부 마마텔랜두 존아 셰주마레
0: 아 가거디 나타소 주산저 나타소 주산저
2: 끊어라
1: 드라마 제 장도 누르메지네 나나운지
2: 끊어라 장거거지 미랑히미네 세드네 응도 시게 공어로 체지 페로지도
1: 아게 저노 제레데 능랑 언네
2: 녜마 녜다 다미로지 미시 니니버 자가네 추체시미 코로체가위 티차라데 자네 노노 트로페 쳐봐 그거네 제슈 그나라 아미나 나난돌레 나라부지지 좀 해베 저베메돈데 첼리히 나 아파 아마뉴산드로이세
1: 아미나 다망어 메토마보미두 요레 자이 메토미두 슈퍼웅이 또아리 세소예레 지시아나 아제나 소레 롱쉐지레 이주레
2: tanga che long she ke chi shi nga la ngi po la su xian mu ju do ni a ja xie ka lo de ji te ma to chi me ke ko la bu yi xi ne me ja ga la ju mo bo ten ra su ne je te xi cha du ju no ke chi zo ge ri
3: chu a je a sa mi sen ke bo mo ji su ye ma do a
2: se bi bo mo ji se nie na wo xie me ri
1: 嗯。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4: 不是了，去阿克就多吃啥的呀，从不吃不能吃。牛爸，金牛爸，哎，你得搞起来的，我吃的。我吃的，我吃，搞起来我都忘记的。今晚吃醉了啦，哥，多托伊那样的，弄不托伊那样的，我吃搞起来我都忘记的。阿哥的，哎，怎么了？跟我母上冷清到后边去，去跟我母上了，哎去。
5: 去哪干呢？我是。我做跟我母上一年人，拉萨南我是。
6: 哦，去母上了是吧？
4: 去俺母上了一年了，警察去。
6: 俺那你阿婆，看了差哦，你家同学比，没了母上了多些的，俺上呢，钱一啥的吧？俺那伯母你结婚吧，兄弟啊，俺去做保险的人们呐，去阿上面一啥的。
5: 爷，俺农民呐，去阿公家的给一啥的吧？ 我呀，阿姐，你去去干内部了，装啥意思？哎，伯母，去阿爸从工农没得去嘞。
6: 哦，空的那没得，难度也。 阿做些的。佩罗。

0: 아파. 치치치 세미기. 니 아토마 하코티. 아파. 나초 카타지 마리. 니 아켄치우라 메나 자예. 니 소토. 아피쿠세니 제루 후예. 아파. 제 조바 도한지리.
1: 범어. 마참아 시거리 아빠 시절아 맞아 나마 생어 네 끝이 아프지 시에서이 저 아빠 쉬었다 저 무실의 나마 전도 에요
0: 아빠 나 나 무실의 나마 전도 에미
1: 범어 저 아빠라 듣던 맛이 저 무쉐로라 갈링의 하크 아피카뇨 무쉐로나 모야부시르 저 무쉐로이 나마리소나 나 너마르데리
0: 무쉐로 쿠세노라 보모히에메세드도
1: 게게제자 무쉐로다 보모데니치던다 천상기 따로 켈라요 마레지 레디 저다 무실로 니치던데 르카시 친구니 아중이니 저무시에자 데데 무실로 이 남아 너마디 저레 제다 마레 범어 랑기 데인체데 랑기 베츠 시에거레 그거여도 야부송거리
0: 아파 이나옹에 선주
1: 다치 시모코
0: 나
1: 데이티 정이 바도 앞이 가녀코 저 무실을 남아시나 나초 자카유비 전여디 미라라 허즈마리 저 나초 무총기시 부무시에자도 저 앞이 칼라니거리
2: 姐呢？俺女婿好，俺这里啊。丫头，丫头，哎呀，不是了，不是了，哎，对的，对的。俺爹呢？去阿去阿萨米毛巴西去登雪林去，去空去看了伢，该是去阿萨米那么忙弄呢，阿去打点呢。 라사르 대주 좀 말이야. 아이. 아기. 최상어 야포 통도 아. 최신 고신진 저코노 후상에 말이다. 에? 가시 다 말에나 전사사세디 공어 니마나 쳇세. 진짜세나. 아기 최동 아사미니 데세데네. 최콩게 진주 봐서 치상래. 무총게 전노 심이 나노나 코조에 상래야. 에. 최종나 솔로 마통나. 무총나 솔로 통그래야. 에.
3: 아고. 나게마요. 니 아군 그 준호 제도 주제면 빌래가 레지요 말해. 화희 님님 누지 땡게 시 차리. 니 아사미 나마 렌죠.
2: 에. 아케. 쳇 돈존다시. 손로 돈 메케레리 아. 자 다 손로 돈존 게 시바 대처라. 너무 니 수레 메케요 말이야. 에? 너무 지바 돈 메나. 젠토 메케세요리야.
3: 아군. 된다 세지어라도. 날 화희 마도. 메수치 무게.
2: 에? 보슬로. 취소는 맞아도 못해도 아 취소도 아사미 가나메어도 에 지모 여주 맞아 총여 아버지도 아 나초 용디네 리마준다 제모 가나게 취약은 나디 총콩글래가 찌들래긴가 취모 남아래나 대추 쓰노래야
3: 리딩에 쓰노대 옴부두
2: 에
3: 아 키나 뿐어루지
2: 예체를 카트로세 카트로세나 에초 아 그도 무총게 치도 취 아사미도 예지치고 아. 아기. 제 샤오세 지자체나 아니. 제 로메뇨 세디 아기세. 진짜 두티고. 아. 코니마 카헤마 돈 두주야 말이야. 코르테르 세 두주네 추세서도. 아. 哎，切个哪种？
3: 你啥切菜着？羊肉切着切个。
2: 地种土菜，嗯。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다코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키스 안 먹어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지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여여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여여 세향
1: 소지께 저 주마제제
2: 주마제
1: 대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 뜯어
0: 보모 대 루샤자 좋아지
2: 여여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졌지
1: 오, 진짜 힘버럽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이가
0: 저기 뭐 소롱이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해 드말래
1: 쇼마 쇼마 조대 갈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e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th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some of the new San Tulma.
3: Tola is a
1: Tola the church, but I think what's a low true gilting Tomo Donald Tri.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ering a catamaroni in Boritre, low true gilte Tamboricoia. Ready to summon the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ed Samaton did Tola in your Carutulamale.
3: 这这这，他搞做起的这个，啥子都没得人了，都出来也去。

0: 나다 소나다.
1: 레스네. 계시. 응. 난 좀 소소 레가리야. 가보 맵이나.
0: 어쩌미? 난 좀 레가 담바르마 또 레가 난 좀 담바니 말해 삼제. 소소 레가 가셰니 바고아레.
1: 예, 총겹제 꿉티비나.
0: 꿉디바마 또 카디 매바 아니.
1: 칼라.
0: 통꿉디바르마 또 남니 디바 말해 삼삼 쳐거래.
1: 나 응의 망고 맵이나.
0: 다 지랑나 응의 망고 매소나. 나 제가 패다 아니.
1: 계란게 톱시 당라는 거.
0: 내 셈소 당고.
1: 아, 진짜 계란
0: 말다. 내스나 가서 응의 망고 매내래. 소소 조송다 300개 안에 응대 죽나 다가래 시기야 안에.
1: 제. 타양 나 가로다 카카 차비나.
0: 어찌? 구도에 세니 말해. 꿈에 응이니 말해. 샤다 빡빼 뚜바 간에 제제 레샤 삼삼 세월에.
1: 나 아제 나네 비비나.
0: 아니 은이 녀보 정가나 주주래.
1: 아리나.
0: 나의 아제 비비.
1: 하지. 가르스 모르베.
0: 하자 구세시. 내세나 난조 아제다 갑조 독대 잡아 아제 개제라 삼로 망한테 당고래 쓰기
1: 오래데데데데 다치다 예 아제리야 개천 가르도
0: 어쩌미 캐랑게 아제 개제 시부도가
1: 어 간제스
0: 대상 챔부체 공바 요거체 찜에 사투바체
1: 하지다 가르스 모르베
0: 어찌 더도 공기 쉐레
1: 쉐레 간제도게
0: 쉐레 가르스 다올에 나가도가 아니
1: 하지다 결혼해
0: 구제슈 구제슈 내세나 아주 사장 편주 갑조 독대 파주역에 개제라 삼로 망한테 당나 겐다디 충으로 조그래지
1: 오네 타가라레샤 타이네레 나 더도 쌤네 촉도도
0: 더도 쌤네 가도다
1: 기라시다 응 로사 독스 샤브다 양아라 로치 계속 삼제 쌤슈부 쪼기
0: 내 쌤쪼에 가로래 기랑게 내레 기랑게 부주 살롱 중말아봐
1: 오레미 타야 로사 세조기 탑된디 깔레시도
0: 깔레 딜라테제 간조 망조라 또나 데르기오르바니
1: 오레미 타야 네 아지 카바사디 미꾸이샤
0: 미디 케랑게 아제 셈바먹구베 오세레
1: 오레미 타야 네 보고데 롭종 야고 쳇네 민두
0: 걔네가 말해
1: 어
0: 케랑이 중디 롭종 야고지에 매바니
1: 오레미 나레 롭종 야고 다다다다 가서 오래
0: 아저 구세시 다세나 케랑라 무퇴제소나 동에 가르도다
1: 든도두
0: 응
1: 케랑시다
0: 응
1: 나 속부 총자샤
0: 미주세르게 디우세바레
1: 나 동바 낙자샤
0: 니메 세고도 셈제 매바
1: 나 미총자샤
0: 삭바잡나 테라 생기 말해
1: 안나고 쳇자샤
0: 우동도 세상상 요래
1: 나 골래 말래샤
0: 육신 요거 매봐
1: 가다가 또 니부두
0: 다체네 독경래
1: 아 독경래라
0: 제니 제대로네 또 딜에 매봐 대둥에 제마제 촉하려래 아니
1: 오레미
0: 네 개대 죄수 연하니 테라 미카 지식차 개대 죄수 매나니 테라 미카 제지팬 세버래
1: 테라 미카 제지팬
0: 오
1: 오네 야부소나도 와
0: 그다 네 난저 삼루 동조 주나 두네 데라 주기래
1: 삼루 동조 주나 심라 도슈 찌그래
0: 삼루 동조 주나 소소소소 가바용그래
1: 삼루 동조 주나 메세르 튜니 댕그래